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유.
2: 두상?
1: 아니, 뭔 도이야?
2: 싸우고 방구지야.
1: 그놈이 난 이유.
2: 싸우자 가야 가야 가야.
1: 그놈이 난 짜두.
0: 자마하레니, 안 온다 가이지, 소마라지.